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I'm not my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BTS, Come Over. Smo pravkar poslušali zdajča za najnovejše na Salomonov. Carol G in Bruno Mars. Still. Najnovejše.